0: 주말이 기대되는 금요일 아침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뮤직 라운지의 유쾌한 남자 이석헌
1: 그리고 상쾌한 여자 김지수입니다.
0: 매주 금요일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1: 유쾌, 상쾌, 통쾌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가득한 뮤직 라운지에 놀러 오세요.
0: 잊지 마세요. 금요일 아침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입니다.
1: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Catch up with the Brit Zone crew.
3: Listen to the banter on bidding, leads, and the stealing of kings.
2: What the heck?
3: We ask the hard questions. No subject is safe. Should you play bridge with your spouse?
2: Is there gender inequality in bridge?
3: How hot are you?
2: How hot are you?
3: It's like eavesdropping on someone's conversation.
2: A postcard from Scotland.
3: Views from the experienced player to the improvers.
2: Join us. The fun way to discuss bridge dynamics.
3: Bridge. Easy to learn, hard to master.
4: Catch the Bridge Zone on Planet 104.6 FM every Wednesday at 9:25 p.m.

0: 104.6 Planet FM.
1: 가톨릭 교리 상식을 알고 싶으십니까?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KCR 가톨릭 방송에서 부산교구 신영배 신부가 진행하는 가자 갈릴레아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궁금하시다고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교구 신희준 신부가 진행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에서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교회 음악이 듣고 싶으시다면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부산교구 윤용남 신부가 진행하는 성음악 산책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가톨릭 방송은 planetaudio.org.nz/KCR에 접속하시면 생방송 또는 재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금은 불로 단련되고 주님께 맡겨진 이들은 비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여라.
1: 집회에서 2장 5절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서 불같이 타오릅니다. 나는 단지

0: 사랑의 생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기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JP 에듀케이션 전망조언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오클랜드 주택 판매 건수와 평균 중간 판매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인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가도링 뉴스입니다. 한국의 제3차 시노드 교회를 위한 본당 사제 모임에 참석한 사제들이 시노달리타스 실현을 위한 관계와 소통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사제들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을 주님 안에서 찾고 신자들과는 함께 믿음의 길로 걷는 동반자로 동료 사제들과는 서로의 약함을 나누고 함께 회복해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교회의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성 베네딕토 외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에서 제3차 시노드 교회를 위한 본당 사제 모임을 열었습니다. 참석사제들은 모임을 마치며 관계와 소통, 우리들의 성찰과 다짐 제목의 종합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의견서는 사제들이 관계와 소통을 주제로 성령 안에서 대화하며 나눈 성찰과 식별을 담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관계의 회복이 주님과 관계에서 시작되며 신자, 동료, 사제들과의 관계도 동반과 회복의 공동체성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된 소통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나 의사결정 기술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함께 식별하는 영적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통으로 나아가는 길은 단순히 방법만 바꾸는 일이 아니라 교회 문화 전체가 복음화되는 회심의 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의견서는 시노드 이행 단계 여정에서 한국교회가 구체적 실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교회의는 의견서를 교황청 세계주교신호드 사무처와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에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최대 부동산 중개업체인 바프덴 톰슨의 4월 주택 판매 건수와 평균 중간 판매 가격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바프덴 톰슨은 4월에 총 688채의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했으며 이는 지난해 4월 대비 18%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는 2024년 이후 4월 기준 가장 낮은 판매량입니다. 다만 3월에는 1262채가 판매되며 2016년 이후 3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어 4월 수치는 그 반작용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같은 수치는 여름 부동산 성수기가 4월에 갑작스럽게 종료됐음을 시사합니다. 주택 판매 가격도 3월 대비 다소 약세를 보였습니다. 평균 판매 가격은 45,326달러, 마이너스

3.9% 하락한 110만 1,246달러였지만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2만 557달러, 플러스 1.9% 높은 수준입니다. 중간 판매 가격은 95만 5,250달러로 3월 대비 7만 4,750달러, 마이너스 7.3% 하락하며 더 큰 폭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월보다는 2만 1,250달러, 플러스 2.3% 상승했습니다. 판매량과 가격은 하락했지만 신규 매물과 전체 매물수는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월 신규 주거용 매물은 1,744건으로 지난해 4월 대비 10.5% 증가했으며 4월 말 기준 전체 매물은 6,356건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습니다. 신규 매물수는 4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였고 전체 매물수 역시 4월 기준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겨울을 앞두고 구매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외교장관 윈스턴 피터슨은 아랍에미레이트를 겨냥한 최근 공격을 규탄하며 이란이 휴전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슨은 우리는 긴장 완화의 시급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란은 휴전 약속을 준수하고 민간인과 민간 인프라 보호를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하며 드론과 미사일로는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리라의 석유 항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선박 공격이 발생했고 미국은 선박들을 페르시아만 밖으로 안전하게 유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해당 해협에서 이란의 고속정 7척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군이 해협이나 페르시아만에서 미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경우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지방의회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3개월 내에 합병 통합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대신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오후 시몬 와트 지방정부 장관과 크리스 비숍 자원관리법 RMA 개혁 장관은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재편 계획 제출 기한을 3개월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일부 정부 감독하에 도시 및 지역시장 그룹을 구성해 계획을 마련하도록 발표했던 발표에 뒤따른 것입니다. 와츠 장관은 제안이 기능을 단순화하고 중복을 줄이며 의사결정을 계산하는 더 크고 효율적인 단일 행정기관 유니터리 오서리티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지방정부체계는 세 가지 유형의 78개 지방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역의회, 리저널 카운실스는 주로 수자원 유역을 기준으로 넓은 지역을 관할하며 환경관리, 민방위, 홍수방지 등을 담당합니다. 시, 군의회, City and District Council는 도시권을 기반으로 하며 도로 등 인프라와 쓰레기 수거, 수영장, 도서관 등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단일 행정기관 유니터리 오서리티즈는 두 역할을 통합한 형태로 오클랜드 슈퍼시티, 넬슨, 기즈번, 테즈먼, 말버러, 채텀 제도 등이 해당됩니다. 비숍 장관은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약 1,150개의 단체와 개인, 지방의회 70곳, 산업단체, 2위 일반 시민 등이 의견을 제출했으며 변화에 대한 강한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0: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1: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액트당은 일반의 GP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사들이 더 많은 일상 질환을 치료하고 장기 복용 약물을 관리하며 피부 검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액트당 대표 데이비드 시몬은 화요일 오클랜드의 노든 클럽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이모와는 이미 4월 발표된 바와 같이 올해 6월부터 약사들이 머릿닛, 옴, 경구 수분 보충 등 일부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기에 더해 흉부 감염, 귀 감염, 피부 감염, 급성 통증까지 약사의 치료 범위를 확대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사가 직접 치료할 수 있다면 환자는 좋은 결과를 얻고 의료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진료 예약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동당의 무료 GP 진료 3회 제공 정책에 대한 질문에 세이모아는 이를 실질적인 의료 경제학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용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당 정책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GP 방문을 늘릴 것이며 추가 재정이나 의사 인력 확충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교통청이 경찰의 음주 단속 활동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과거 경찰의 음주 측정 실적 보고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이후 내려진 것입니다. 이전 조사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음주 측정을 수행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데이터를 부정확하게 입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약 3만 건 이상의 기록이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100명 이상의 경찰관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통청은 경찰의 도로 단속 활동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약 수백 명 달러, 약 600만 달러 규모의 관련 예산 지원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주로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한 음주 단속 활동에 사용되는 자금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단속 데이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개선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단속 절차 점검, 보고 시스템 개선, 감독 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통청은 이러한 개선 조치와 최근의 성과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요구되는 기준을 다시 충족하고 있으며 신뢰를 일정 부분 회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단되었던 예산을 다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국은 음주 단속이 도로 안전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작위 음주 측정은 음주 운전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예산 복원이 도로 안전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에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공공신뢰를 유지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취임 중인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인 에릭 스탠포드 장관이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읽기, 쓰기, 수학 등 기초학습 능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현장에서 일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0: 일부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구조가 복잡해 실제 수업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충분한 지원과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리테브 와이팅기 관련 내용과 마오리 문화 교육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이 뉴질랜드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교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스탠퍼드 장관은 이번 개편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존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명확성이 부족해 실제 학습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장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교사 연수와 학습 자료, 재정 지원 등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장관은 개편이 도전적인 과정임을 인정하면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계의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향후 교육과정 개편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연료비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불안정한 흐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식료품과 교통비 등 필수 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용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의 회복을 늦출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지방세 등 고정비용도 함께 오르면서 가계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최소 반년 이상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고등법원이 ANZ은행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대출 정보 공개 오류와 관련된 것으로 약 1만 7천 명의 고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NZ가 소비자 신용계약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일부 대출 비용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표 원고는 상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되며 전체 배상 규모는 최대 1억 2,500만 뉴질랜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ANZ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가능성을 포함해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불법 체류 중국인 송환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미중 정상 외교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 송환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2025년 초 전세기와 민항기를 통해 약 3천 명의 추방 대상자를 수용했으나 최근 6개월 동안은 송환 관련 문제에서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크게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자국민 송환을 위해 미국과

0: 충분히 협력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국제적 의무와 자국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비자 신청 시 보증금 인상은 물론 비자 발급 거부 확대와 국경에서의 입국 차단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 중국인 10만 명 이상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만 명 이상이 추방 명령을 받았으며 약 1,500명은 구금된 상태에서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저선에서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확진 판정 사례가 두 건으로 늘었다고 블룸버그 AP통신이 세계보건기구를 인용해 현지 시간 7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서아프리카 섬나라 카보베르데 영해에 있는 네덜란드 선적 크루선 MV 혼디우스에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 3명이 숨지고 최소 3명이 발병 증상을 보였다고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이들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영국인 승객 한 명이 한타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달 27일 사망한 네덜란드 여성 승객의 한타 바이러스 확진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이날 크루즈 운영사인 오션와이드 익스페디션이 전했습니다. 이로써 공식 확진자 수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타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인 3명은 아직 선상에 남아 있습니다. 크루즈 운영사 측은 각각 영국과 네덜란드 출신인 승무원 2명이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긴급한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149명이 탑승한 이 선박은 현재 카보베르데 영해에 정박 중이지만 항구에 입항하지는 못했습니다. 카보베르데 정부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 등을 이유로 입항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료진을 배에 승선시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 HMM 운영 선박이 폭발과 화재 사고를 당한 지 이틀째인 5일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을 중심으로 상황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사고가 난 중소형 벌크 화물선 HMM 나무 파나마 국적은 화재 진압을 완료하고 인근 항구로 이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고가 난 배에는 한국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정상 운항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두바이 항으로 이인해 피해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한국 시간으로 4일 오후 8시 40분께였습니다. 미국이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탈출을 지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착수한 무렵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이 선박의 기관실 좌현 쪽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불이 났고 선원들은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4시간가량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이며 한국인 선원은 외국 국적 선박에 탄 인원을 포함해 160명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환율은 863원 92전,

0: 한국에서 보낼 때 872원 5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5원 29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안미영 아나운서 한우성이었습니다.
1: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1: 365
0: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배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의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 헬렌스빌 AMP 쇼그라운드에서 열리는 원래 행사입니다. 다양한 노점과 라이브 음악,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활기 넘치고 가족 친화적인 마켓입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 꽃과 화초, 수제 식품이 가공식품, 수공예품, 선물, 수집품, 중고품 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헬렌스빌 쇼그라운드 63 레일웨이 스트리트 헬렌스빌에서 있습니다. 무료 금융 문해력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15년 이상 은행에서 근무하며 금융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쌓은 수잔 피가 진행하는 무료 금융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5월 7일, 6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오랑가 커뮤니티 센터 52시 와이탕이 로드 온해헌가에서 있습니다. 무료 어린이 율동과 동료 시간 아번데일 라이벌이 안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음악과 동료에 맞춰 신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학기 중에 진행됩니다. 무료이며 사전 등록은 없습니다. 5월 5일, 12일, 19일, 26일 아번데일 라이벌이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자수클럽 안내입니다. 수지와 함께하는 무료 자수 수업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본적인 자수 기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경험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환영합니다. 숙련된 자수 전문가든 이제 막 자수를 시작하는 분이든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바늘, 가위, 실, 비즈는 가능하면 지참해 주세요. 일부 재료는 제공되지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공휴일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5월 29일 월요일 와이타켈의 센츄럴 라이벌이 3 나타누이 스트리트 핸더슨에서 있습니다.

공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